0: 말이네 꼬에 기대는 홈에 또 꼬다 힘들어.
1: 와,
2: 코레로 쏘이네 코레.
3: 겨울라와 지만아야. 그거 하고 있게 하나.
4: 카레 마카리리 테푸노 와이.
3: 하야 하테 보타에 메 하에레 마우리 마이. 이리 바라 또타야 카오레 헤 무라무라. 에호아마 페카마이 키테 나이타 카이 코네이 코가 보타이. 그 카와 에파카파나 코가 미리오나.
1: 페카 호케.
3: 헤 누이테 푸테 아카 츠쿠와츠. 카레 헤오라가 로토이테라. 에호아마 페카마이 키테오 마라마. 에 키테 아이쿠에이 가 파파 마오테 베누아. 이테 마오테 파파 오가 카이가 오가 와레티. 하라마이 키테오 마라마. 마우 포타이야. 하라마이.
5: 이 친구는 마오리 코리로 페레야나
4: 카라마이 메
5: 츠호에 츠호에 카루하와 타타이 마라이 야쿠에레레야나 키 아메리카 카노토니 마타 킹킹 아마라이 하야 히카 아이 테아 마오리 파레 마오리 카루하 호키 이나 카호키 카오키 아키 카이타이 카오키 아치 카이타이 키오 카이타이 카나 카노호키 야키 호테라 마마라이 카카카하가 마라이 카노호 마카리디오 카이타이 마라이 아루하 호키 파나이 에테 파나이
3: 마카리
5: 메 아라마이 카카마이 카이타이 쿠에나이 토니테 아오 마라마 에히카 카이 카이 하쿠에 노호아나 카이타 호테라 에 파카랑 이루아나 요 파카로 네 아 노라이 카이테 치노 파카 헤아 이 웨나이 파후 파후 에로아 에테 에테 나이타 하 호키 마이 카이타이 키나 치카나 나 파카로 메테 노호 Te Māori,
3: Kia ora,
5: i tēnei
3: pere.
5: Aoho.
4: Kia ora.
6: Pere, pere.